믿을 수가 없는 난 아닌데 네가 선물해주는 복한 하루하루가 yeah. 영원히 잊을 수 없을 것 같은데 너도 나처럼 나를 기억해줄까